0: 그거 때리는 거야? 기름에 질러 된다. 대단하신 세키오. 사람들이 다 만들어 지나가지고 이제 미칠놈 뭐 넘친 거. 나한테 시간했지. 소방관에. 어떤
1: 이미 계시는 것 같아. 아니 도대체.
0: 지금 저기 배아들이 마시고 다. 지금 아니 마시고 다 저기 있다 야 또. 지금 수상도 좀 가지고 다.